0: Ma quando finisci di suonare?
1: Tu mi so c'è Dio.
0: Io non capisco niente.
1: Tu mi so c'è Dio.
0: Niente, non hai niente di attentare.
1: Io non volete settare.
0: No,
1: c'ho
0: no, no, no, no.
1: C'ho ogni ben sangomol
0: conghiaghessimità. Ma vabbè, ho fatto le
1: cose di sane. 453번.
0: Non mi interessa a me.
1: Tuffiaggio.
0: Signore, io nascivo malarocato, perché che cosa vuoi?
1: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
0: 네, 나시오 알아로가도 나시
1: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0: 나시면 되지 또 가죠.
1: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뜻에 따라
0: 저!
1: 첫 번째 게임에서 정립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0: 조이
1: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0: 자오
1: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0: 자오 못하는
2: 대로
1: 게임일 뿐입니다.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.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. 맞습니다. 투표해주세요. 투표해주세요.
2: 스퀴드 게임.
3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2: 브라더!
1: 지금부터 민주적인
4: Risentiamo, ma stavolta più piano.
2: Ma che cosa stai facendo?
1: Possibile.
2: Ma che sono subito! Porca
1: c***a! Possibile.
2: Vai a svegliare! Vai a cagare!
1: Possibile.
4: Squid Game, la serie coreana più potente al mondo.